0: 빵짱 예리촌.
1: 국내도 수리가도 살림 사파에서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경감이 쓰바나이.
0: 빵짱 예리촌.
1: 마다모 필리안 임포르테 리로칼 건강한 바가이 사칼로와카.
0: 빵짱 예리촌.
1: 바라사 단은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국한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리촌.
1: 이 mga balaklo na preska kaglabas bukas 24 oras.
2: Choy! Choy! Choy, pabakla ko, Choy!
3: Ay, day, pasensya lang, day. Sirado na kami.
2: Pati ba naman ikaw? Pag hindi-an mo ko.

0: 구글
1: 구글
2: 구글
3: 구글 구글
0: 구글 more.
4: 헨디 코 나 카일랑한 낭 드로가. 다힐 라핫 나만 낭 미나 할코. 시니라나 낭 툴루얀 앙 부하이 코.

0: 빵짱 예리쇼!
1: 그때도 생각 옷 살인 서플라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즈 반가운 그 가미 스플라이
0: 빵짱 예리쇼!
1: 뭐다무 필요한 임포트 밀로칼 끙방한 바가이 싹갈래와까
0: 빵짱 예리쇼!
1: 빨아서 빠른 빵 마초 빵 섹시 빨아서 왕고깟 빨아서 베이비
0: 빵짱 예리쇼!
1: 마이 먹어 말라 그릇나 프레스카 하길라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papakalabi, Choy, bitchin, Choy.
3: Ano mong bitchin, ho?
2: Gamitin ko lang siya sa amigo ko. Parang relasyon naman may sabor man.
4: More music for you and me. Sa MOR, there's more.
5: More sa gabi.
4: More sa gabi.

0: 빵짱 예민쇼!
1: 야, 너 생각하고 살인 사파이즈의 스쿨 슈플라이스 반가운 그 가미 쓰브라이!
0: 빵짱 예민쇼!
1: 뭐다무 필요한 인포르테 뮤칸 끝방은 바다이 싹갈려와까!
0: 빵짱 예민쇼!
1: 바라사 다는 빵 마초 빵 섹시 바라사 왕고갓 바라사 베이비!
0: 빵짱 예민쇼!
1: 마이 먹어 말라 그루나 프레스카 하길라 마스 고카스 벤데 꾸아도라스!
2: Choy, babakla ko gani Choy sang Bombay kag ahos Choy kay maluto ko.
3: Ay, sigurado nga manamit na naman ay mga luto na.
2: Kita mo lang, mayo ka pa Choy, wala pa ko gani kaluto. Gambal ka na nga manamit ang akong nilutoon. Ang bana ko, nagakusmod permi sa mga niluto.
4: This is your MOR safety tip. When you enter a room for the first time, take a few seconds to look around, understand the layout, and quietly identify two exits, a door, a hallway, or even a window that could be a safe way out. In an emergency, every second matters, and that simple habit could save your life and the lives of the people with you. Stay alert. Stay prepared. Smart safety starts with observation.